0: 안녕하세요.
1: 올림픽, 올림픽이야.
2: 진짜. 정말 이뻐요.
1: 중국에서 하는 올림픽이야. 정말 멋지게 잘 됐지?
3: 에이! 어? 에이! 내 원유! 원유! 어?
1: 뭐라고요?
2: 몰라요?
3: 우리들! 우리들!
1: 진짜?
4: 진짜?
3: 우리들!
1: 야, 진짜
3: 中国奥运会啊，在我是中国人，奥运会在中国办的，我女儿在上面，哦，那儿打空的呀！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谢，谢
0: 喂，爸，我终于参加奥运会了，虽然不是运动员。
5: 看到了，看到了，我今天还……
0: 爸，啊，我再跟你说个事儿呗。我有男朋友了。
5: 哦，你方便的话发张照片给我看一眼。
0: 行，马上发给你。嗯。
5: 什么时候带回家？
0: 很快就行啊。不过，我往哪儿带啊？喂？喂，爸？喂？爸？
5: 嗯，
0: 爸
5: 在呢。在呢。我在。

0: 爸，这俩月一直忙活对店的事儿，差不多了。我这边经营的非常好啊，不是我退缩，是我真的很想你，还有梦梦，还有二胖。我想回家。你呀，还是回来帮帮二胖吧，他现在太嘚瑟了。
1: 是吗？他跟我说他在那边混得很好啊，眼中更没谁了。
0: 行，我回头去跟他学习学习。
2: 不说了吧，来客人了啊！哎，这밥이뭐야？这밥？啊？婚宴입니다。嗯？嗯？这밥좋아하고난리났네。哎呦，진짜。우리 좋다？哎呀，진짜。좋아이런데？嗯？아니우리가굳이이런데서밥을먹어야겠어？ 응？ 뭐 이거 없다 내가 진짜 하는 꼬라지라고는 마음이 안 들어. 아유. 당신 얘 행오면 말이야, 응? 애들이 걷기도 하고 하는 거야. 당신처럼 결력이 켜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. 결력 빠져가지고 당신 화장이나 하고 그것밖에 아는 게 있어? 뭘 알아?
3: 했네.
2: 뭐야 이건 또 어디서 말 대꾸 해? 뭐야 그 태도는 또? 누가 말대꾸 해놨어? 어디서 배웠어?
4: 죄송합니다. 지금 좀 해도 될까요?
2: 꼬라지 좋다. 곰탕 3개 주세요. 뭐야 이게? 뭐야 맨날. 그리고 당신 이거 알아? 응? 육아가 뭔지 아냐고, 육아. 얼마예요?
5: 1,200원.
2: 여기 4만 원.
4: 감사합니다.

0: 국밥 맛있었어요?
1: 감사합니다. 네.
0: 아니요, 됐어요.
1: 감사합니다. 그러면 연락 방법을 남겨주세요.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.
0: 됐어요. 저희 뭐 저기 모텔이었어요, 모텔. 또 올게요. 네?
1: 네, 감사합니다.
0: 가자.